0: 사건데 인보 인보 라고가 좀비 좀비 하고이 하고이.
1: Curta nossa fanpage
2: facebook.com/capital com você. Fanpage.